왜 가야돼 왜 난 자꾸 배송 잘 타와노 타와도 왜 갈까우게 하 가자돼 태반돼 시작돼 다오 태완돼 안돼돼 시 아빠랑 손 너가 깨돼 아빠랑 손 다오

아니 야 막간에 자까 아리에예예예 아미까 막간에 자까 아리여여까 자까 아 누구 마션도 알랭가 시워 때문에 긴칸 가봤다 간다 오신 뒤에 다 당이 끄면 까만이 키시샤 민부샤게 당이 깨셔 오메게 카야메 까셔 샤테딘 거 같게 아이 때문에 조금 되었다 말까시 바야 당게 셰클 마게 치 카우간다 디게 샤 트라디시 타 트로 트라디시 트위클 코니 주알랭가 주아쿠라 티 안데비 템브라 트라디션 데양 콜티 마테 콩니 쿠마테 콜티 마테 야 와쿠루트웨 예샤데베 당기

들어오시냐? 그렇지. 스폰길이. 얌민노 스폰길에. 얌민노 스폰길에. 얌민노 스폰길에. 브레시야. 스폰길에 드레시야. 스폰길에 드레시야. 스폰길에 드레시야. 스폰길에 드레시야. 스폰길에 드레시야. 스폰길에 드레시야. 김민은 뜸이네. 이게 눈 뜸이네. 이게 눈 뜸이네. 드레시야. 드레시야. 드레시야.